마치 참수리 꾀꼬리 불륜병아리 개똥지박이 기러기 큰부리 제비갈매기 사물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땅새 솔새사 전파들솔새 검은머리 부흥대새 백색조개두루미 바위종다리 섬개개리 틱부엉이 호사도요 붉은머리 오목눈이 설계참매 검독수리 노랑부리 천색하면 놀빼미 날아든다.